0: 프라이데이 DJ 달디 DJ 수 그리고 승희준의 어? 하나 빠졌다.
1: 시아 PD님.
2: 저도 끼워주세요.
0: 네 그러게요. 그래서 라이브 FM 90.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. 네. 자 어떻게들 잠깐 승희준이 안 보이네요.
1: 그러게요.
2: 네 어디 가셨죠? 근황이 어떻게 되신가요?
1: 어디가 대박이 났대요 외라가.
2: 지금 핫하던데요.
1: 그래서 네. 너무 바쁘신가 봐요.
0: 그러니까 네. 막 혼자서 뭐 치킨을 100마리를 굽는다는 뭐 이런 네.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셰프분이 오실 때까지는 신희준 본인이 열심히 이렇게 좀 늦게까지 일을 하셔야 되나 봐요. 근데 네. 네. 아시다시피 신희준이 또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그렇죠. 저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. 과로하지 않고
1: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과로하지 말고 적당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. 네.
2: 그거 좀 나쁘게 쓰는 말 아닌데
1: 아닌데 건강 챙기란 얘기였어요.
2: 걱정하는
0: 건강 챙기고 네 저희도 신이 좀 보고 싶습니다. 아 저희 라디오 방송이 네. 자, 2025년 9월 14일에 시작을 했어요. 네.
1: 우와.
2: 어느덧 벌써 가네요.
0: 한 2주 후면은 1년이 됩니다.
1: 오 마이 갓.
0: 정말 아직도 뭐 방송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Alive 90.5 FM은요. 힐스랑 컴버랜드랑 파라마타에서 지역에서 들으실 수 있는 네.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인데 1992년에 시작을 됐고요. 그럼 벌써 34년인가요? 22개 나라의 언어로 방송이 되는데 사실 한국어 방송이 그 34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. 그래서 저희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하지 뭐. 그래서 작년 9월에 시작을 했고요. 저희 교육도 세 달 동안 받았잖아요. 네네. 트레이닝도 막 공부도 하고 기계 만드는 것도 하면서
1: 시험 치고 서티도 네. 받고 네.
0: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기계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고 모든 스크립트도 저희가 써야 되고 준비해오고 막 읽느냐고 막 덜덜덜덜 떨고 그랬던 거 기억하세요?
1: 지금도 뭐 그렇게 달라지진 않지 않았나요?
0: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달디가 제일 늘어났어요.
1: 그 그래요?
0: 달디가 사실 시작할 때 그 억양이 엄청 셌었어요.
1: 맞아요?
2: 네. 그러네요. 그 지금 저도 스며들었네.
0: 네. 그 사투리 안 쓰려고 얼마나 따박따박 썼는데요.
1: 그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한테 이제 다 동조가 된 거 아닐까요?
2: 저희가
1: 익숙해져서
2: 네 저희가 브레인워시 된 거 아니에요?
1: 그렇죠. 뭐
2: 저번 주 방송에서 그 얘기했잖아요. 네. 새롭게 이제
1: 가스라이팅.
0: 어쨌든 달디의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졌고요. 되게 듣기 편안해졌다는 시청자의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.
1: 감사합니다.
0: 네.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봐요.
1: 하면 되죠 뭐. 하면 되죠.
0: 네. 네. 그래서 어느덧 1년 이제 길게 달려온 만큼 더 좋은 콘텐츠 더 좋은 코너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. 9월에 First Anniversary 방송 코너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까지의 좋은 아침입니다. 청취자분들과 나눌 수 있는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Q&A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.
2: 네,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방금 전에 잠깐 말씀해주셨던 거를 한 코너, 한 시간대에 통째로 이렇게 네네. 해가지고 저희가 아주 그 약간 그 옛날 추억 박스에다 꺼내보듯이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
1: 랜덤
2: 같습니다.
1: 랜덤 퀴즈.
2: 뭐 그것도 좋고 질문은 제가 준비할 거예요.
1: 아 네. 네.
0: 일단 또 전화를 받아야 되나?
1: 전화도 받을 수 있죠.
2: 네.
0: 네 아니면 실시간 달디한테 문자를 주실 수도 있어요.
2: 네. 좋네요.
1: 뭐가 됐든지.
0: 네. 네. 제가 가장 놀랄 때가 잘 듣고 있어요. 그럴 때 뭘?
2: 그래도 뿌듯하실 것 같아요. 그때.
0: 네. 되게 뿌듯하죠. 제가 그랬잖아요. 지난번에 어디에서 만났는데 어머 연예인 만난 것 같아요.
2: 아, 나름 준 연예인.
0: 제가 너무 좀 쑥스러웠던 어디에 숨어야 될지 모르는 아마 달디가 제일 많이 느낄걸요?
1: 오, 저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.
2: 늦었어요.
0: 네.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하셨던 아무런 질문들 또는 앞으로 듣고 싶은 방송이나 피드백 가장 좋아했던 방송이나 코너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나는 이만큼 애청자다. 할 수 있는 이야기들까지 저희가 모집하고 있어요. 저희 DJ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 또는 유튜브와 인스타 공식 페이지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고요. 오늘은 무슨 날이죠?
1: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음악으로 가득 채워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
2: 네, 좀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네, 잠시 네. 쉬어가는 방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추억의 가수 특집 방송을 준비했었죠?
1: 네네. 네, 오늘 아마 좋은 노래들을 저희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각자 나름대로 추억에 빠져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
0: 네.
2: 네. 그리고 이쯤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광고 타임 한번 네. 듣고 가셔야 되죠. FM 90.5 좋은 아침입니다는 치즈케이크 같은 인생 더 스멜리 치즈케이크.
0: 오호.
2: 오늘은 상주는 날 어월즈 앤 모
0: 예.
2: 프리미엄 밀키트 에버그린 밀과 함께합니다.
0: 오.
2: 그리고 오늘 하루 좋은 노래들로 한번 시작해볼까요?

이젠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.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.